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맨델스존 무언가 작품 62의 1, 5월의 산들바람, 6번 봄노래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달력 한번 바라보세요. 죄다 챙겨야 되는 날들이구나. 나의 날은 어디쯤에 끼워 넣을까? 아유, 끼워 넣기도 힘들다. 오늘이죠, 뭐. 오늘이 딱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 오늘 나의 날로 좀 만들어주시고 들려오는 노래에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에 내 어깨를 좀 내려놓으세요. 바람이 그래도 나를 위로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또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당장 오늘 방송은 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5232 쓰는 분이에요. 아내가 어제 대전에 있다는 장태산 휴양림으로 동창 모임을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아침을 먹는데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시면서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중에서 내게 평화가 돌아왔네 청하셨습니다. 묘한 기분이 이렇게 나에게 평화가 돌아왔구나 이런 기분이신지 이 곡을 청하신 그 기분이 참 궁금한데요.

혼자만의 아침 식사 어떠셨는지 5232 쓰는 분 오늘은 아내분과 함께하는 아침이겠죠? 정하신 곡 모차르트 오페라 이도메네오 내게 평화가 돌아왔네는 어떤 맥락에서 불려지냐면 이도메네오가 신탁에 따라 아들 이다만트를 새 왕으로 선언하고 자신의 이제 퇴위를 결정한 직후에 부르는 아, 참 평화가 내게 왔구나 이런 대목입니다. 이도메네오의 리차드 크로포트가 노래하고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도메네오 쾌일 작품 번호 366 중에서 내게 평화가 돌아왔네 였습니다. 테너 리처드 크로포트의 음성,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브루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232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두 분이 또 평화로운 아침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953 아버지 구순잔치 날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잔치를 할 수 있음이 새 남매에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순잔치를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 진짜 큰 복이네요. 부모님께 진짜 감사하시겠어요. 하늘나라에 스카우트 될 때까지 두 분 서로 사랑하시면서 알콩달콩 사시길 소망합니다. 작지만 거인 같은 아버지의 사랑, 남은 인생도 위풍당당히 사시길 사랑합니다. 막내딸 은주 하셨어요. 진짜 하늘나라에 스카우트 될 때까지 두 분 알콩달콩 사실 거라 믿습니다. 남은 인생도 위풍당당하세요. 역시 막내딸밖에 없네요.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막내딸 은주가 최고다 하실 것 같은데요. 4953 쓰는 은주님께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구순 맞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요하네스 브람스 인터메초 A장초 작품 118의 2 스테판 쿠바츠비치의 피아노 연주고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이렇게 이어서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미를 담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앤드루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에드워드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인터메초 A장조 작품 118의 2 스테판 코바체비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달력 속의 클래식, 오늘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4월 27일은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차하리아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제네바 콩크르와 반 클라이번 콩크르 등에서 입상하며 주목받은 차하리아스. 지적이고 절제된 해석으로 음표 뒤에 숨은 의도까지 읽어내는 연주자라는 평을 받았고요. 1992년부터는 지휘를 병행하면서 로잔 체인보 오케스트라 등을 이끌었고 76이 된 현재도 렉처 리사이틀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92년 4월 28일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쿨레르보가 초연됐습니다. 핀란드의 민족적인 정서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 클레르보의 영웅적 일대기를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이 곡은 초연 당시 핀란드 국민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시벨리우스를 국민 음악가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4월 29일은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의 90번째 생일이었어요. 1936년 인도에서 태어난 주빈 메타, 몬트리올 심포니, 이스라엘 필, 피렌체 마치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등 세계 여러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왔죠. 올해 90세 생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 콘서트가 열리고 특히 생일 당일 피렌체에서는 주빈 메타 본인의 지휘로 기념 음악회가 열렸고요. 베토벤 교향곡 합창이 연주됐습니다. 먼저 크리스티안 차하리아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과 25번을 담은 이 음반으로 2011년에 에코 클래식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그 음반입니다. 오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 C단조 쾌일 작품 번호 491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를 듣겠습니다. 피아노와 지휘의 크리스티안 차하리아스, 로잔 오케스트라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 가운데 4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논트로포 마콘 브리오 함께 하시죠.

주빈 메타가 이끄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 가운데 4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논 트로포 마콘 브리오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 C단조 쾌활 작품 번호 491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크리스티안 차리아스의 피아노와 지휘 로잔 오케스트라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아까 구순 맞으신 우리 청취자 부모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주빈 메타도 구순 이군요. 이번에는 시벨리우스의 클레르보를 함께 할 텐데요. 클레르보 좀 낯선 작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쿨레르보, 시벨리우스의 초기 대표작입니다. 80분 규모의 대작인데 성악이 첨가된 작품이라 합창교향곡으로도 불려요. 핀란드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인데요. 쿨레르보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부모와 일족을 학살한 숙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인공 클레르보가 우연히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나누죠. 그런데 훗날 그녀가 바로 어릴 적에 잃어버렸던 누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이 누이는 강에 투신합니다. 클레르보는 복수를 다 이루고 나서 누이이자 연인인 그 여인이 죽은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비극적 결말을 담고 있는 5악장 쿨레르보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YL 메일 보이스 합창단 오스모 벤스케가 지휘하는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시벨리우스의 쿨레르보 작품 7 중에서 5악장 쿨레르보의 죽음 들으셨습니다. 와일 메일 보이스 합창단 오스모 벤스케가 지휘하는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10시 무렵 팝 클래식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이제 5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비틀스예요. 비틀스는 뭐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팝 클래식 마지막 편을 위해 좀 고이고이 남겨뒀다고 해요. 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건 아니고요. 레퍼토리 고갈 때문은 아니고요. 뭐 언제 들어도 좋으니까. 일단 블랙버드 그리고 Let It Be 이렇게 오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성 성악가 두 명이 부르는 비틀스 명곡이 되겠습니다. 아네 소피 본 오터의 음성, 브래드 멀다우의 피아노 연주로 블랙버드를, 레슬리 가렛의 음성으로 Let It Be를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으로 Let It Be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Blackbird, 비틀즈의 역시 곡이었는데 아네 소피 본 오터의 음성, 재즈 피아니스트 브래드 멀다우가 함께 했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사연 신청곡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사연 주신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0669 쓰는 분이에요. 저의 아내와 너무 닮은 신윤주의 가정음악을 사랑합니다. 아, 저랑 아내분이 좀 닮으셨어요? 제 아내는 차 많다면 천천히 천천히 양보 양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 가정음악 들으면 이런 말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속도가 줄고 다른 차가 새치기 해도 기분 좋고 차가 밀리면 더더욱 기분 좋게 되는 시간. 어머나. 저희 프로그램을 그렇게 느껴주시는 0669 쓰는 분, 어유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가정음악 주말에 들어도 새치기 하면 기분 좀 상하던데. 아무래도 0669 쓰는 분의 그냥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어디 이동 중에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0669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또 이 아침을 커피로 좋은 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에요. 쇼스타코비치가 아들 막심 쇼스타코비치의 19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또 아들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을 축하하면서 1957년에 지은 그 작품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안단테 함께 하시죠. 크리스티나 오르티즈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작품 102 중에서 2악장 안단테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734 쓰는 분이에요. 클래식 음악을 생활 소음에 가깝게 느끼는 남편. 이 남편 구박에도 꿋꿋하게 듣고 계시다고 곧 남편 칠순 축하하면서 늘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다고 방송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클래식을 좀 힘들어하시는 가족과 함께 들으실 때는요. 저는 볼륨을 조금 작게 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못 참지. 이거는 진짜 내가 들어야 돼. 그거는 조금 크게. 아, 저도 좀 힘든 음악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근데 그걸 꿋꿋하게 같은 볼륨으로 듣는다. 그럴 땐 조금 얄밉잖아요. 공간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9734 쓰는 남편분 생신 축하드려요. 7325 쓰는 분입니다. 남편 38년 직장생활 퇴직을 앞두고 퇴직여행으로 전라도 일주 중이에요. 오늘은 여행 4일차 목포에서 강진으로 이동 중에 그동안 애써준 남편과 함께합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노고의 고마움을 전하신다고. 38년 애쓰셨네요. 퇴직여행 안전하게 잘하고 돌아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7325 쓰는 분께도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더 음악과 함께 두 분 이제 같이 지내시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텐데 음악과 함께 두 분 또 편안한 또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해요. 역시 쇼스타코비치입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번 왈츠 폴카 폭스트롯 전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예요.

쇼스타코비치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번이었습니다. 왈츠, 폴카, 폭스트롯 전곡을 들으셨어요.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입니다. 5월에 만나볼 음악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있는 클래식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21세기형 클래식 스타입니다.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이에요.

그동안 해온 무대들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도는 무엇이었나요? 2009년 5월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경연이 시작되고 최종 결선 진출자를 가리는 준결선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필수곡으로 지정된 벨기에의 현대 작곡가 클로드 드루의 신작 연주는 악보를 보는 것이 허용됐는데요. 무대에 오른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첸은 등장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종이로 된 악보 대신 노트북을 보면대에 올려놓았고요. 여기에 무선으로 연결된 페달을 이용해서 발로 노트북의 악보를 넘기며 연주를 이어갔어요. 아직 스티브 잡스가 태블릿 PC를 출시하기도 전이었기에 이 광경은 무척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주를 위해 디지털 기기까지 사용해가면서 탁월한 해석을 선보인 레이첸은 그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죠. 그 곡은 무척 정교해서 제대로 연주하려면 피아노 악보까지 함께 읽어야 했어요. 종이 악보라면 거대한 전광판처럼 크게 붙여야 할 판이었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됐죠.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전원을 켜기만 하면.

과 계약을 맺고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했고요. 2011년에는 권위 있는 클래식 음반상인 에코 클래식 어워즈에서 신인상도 수상했어요. 그 후 런던 필, LA 필하모닉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레이첸은 우승한 이후인 2010년에 출시된 태블릿 PC도 빠르게 받아들인 건 물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무대 위와 일상 속 자신의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소통해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음악가들이 서로의 연습 과정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 토닉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기술을 클래식에 접목시키는 이유에 대해 레이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오래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클래식은 매우 혁신적인 예술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박물관 유리 속의 유물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단 일부라도 클래식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면 그걸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레이첸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당시 결선에서 연주했던 곡이기도 한데요.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가운데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레이첸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디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가운데 1악장이었습니다. 알레그로 몰토 아파슈나토, 레이첸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디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레이첸은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 가브리엘 포레의 엘레지, 첼리스트 다니엘 뮬러 쇼트, 그리고 알렉산드르 블루흐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에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작가 정준, 프로듀서 이동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실제 주인공 마리아 폰 트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음악은 가장 굳게 닫힌 심장도 여는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요즘 이와 같은 말을 단순한 비유로만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특정한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심전도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서 심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악이 주는 자극을 통해 심장이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다 안전하게 확인합니다.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음악, 아니면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음악. 오늘은 나의 심장이 좋아할 만한 곡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셔도 좋겠네요.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가운데 아침, 모닝무드 함께 하셨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린 이 첫 곡. 여러분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마음속에 환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와서 어두운 생각들에 물러나고 기쁨과 새의 힘이 샘솟는 토요일 오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컴퓨터.

쉽게 만나기 어려운 음악의 세계를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 같은 시간입니다. 계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허물기.

0: 음악학자 계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음악의 열쇠, 마법 열쇠 같은 시간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주시나요?
1: 지난주에 이어서 19세기 독일 작곡가 로베르트 폴크만의 현악 사중주 준비했습니다.
0: 지난주에 너무 좋았어요.
1: 음악 너무 좋았죠.
0: 음악도 좋았고 그와 관련된 설명도 좋았습니다.
1: 네, 지난주 감상한 2번, 그 5번 이렇게 두 곡 들어봤었는데 네. 그 지난주 감상한 이 두 곡은 그 둘 다 단조 작품이었어요.
0: 아, 그랬네요. 네, 그리고 G단조, F단조.
1: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5번은 2악장 1악장만 들어서 그렇지만 그 5번도 굉장히 강렬한 작품이었고요. 2번도 굉장히 강렬한 작품이었는데 오늘 감상할 3번 그리고 6번은 둘 다 장조 작품입니다.
0: 그러네요. 3번은 G장조, 6번은 E플랫장조.
1: 네. 그런데 뭐 당연히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뭐 단순히 밝은 곡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장조 작품들이고요.
0: 그래요.
1: 3번은 폴크만이 빈에서 아마추어 연주자를 염두에 두고 작곡한 작품이고 6번은 부다페스트에서 자신의 어떤 미학적 한계를 시험하며 쓴 마지막 사중주예요.
0: 아, 완전히 다르네요.
1: 네.
0: 듣는 청자가.
1: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조라도 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곡가가 누구를 향해 쓰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결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오늘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악 사중주라는 장르가 19세기에 걸쳐서 이 연주회장의 음악이자 동시에 또 가정의 음악이었다는 어떤 그런 이중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 만날 두 작품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작품부터 출발할까요?
1: 1857년 작품 현악 사중주 3번 G장조입니다. 지난주 감상한 2번이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0: 네.
1: 폴크만은 근데 이 2번 쓰고 나서 한 10년 정도 현악 사중주를 쓰지 않았어요.
0: 오, 그래요? 네, 뭐, 의외네요.
1: 네, 뭐 이제 이유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같은 해에 작곡이 되었는데.
0: 아, 연이어 썼네요. 네.
1: 그런데 이 3번과 4번 모두 이제 좀 더 많은 연주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고전적인 양식을 강화한 작품들입니다.
0: 접근성이 고전적 양식일 때 더 높은 건가요?
1: 그 아무래도 이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에 듣는 그런 음악들일 테니까요.
0: 네.
1: 이 1850년대 빈 이 음악 환경이 어땠는지를 조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빈의 실내악은 사실 공개 연주회보다 가정에서 연주되는 그 음악의 비중이 훨씬 네. 컸어요.
0: 살롱 음악.
1: 네네. 뭐 교육자, 관료, 의사, 법률가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교양 시민층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함께 음악 연주하면서 일종의 자기 수양의 일환으로 삼았던 시대였으니까요.
0: 네.
1: 폴크만은 이제 바로 이 청중을 위해서 어떤 고전적인 형식의 명료함과 또 당대 음악 양식의 매력을 결합한 두 작품을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 이제 좀 여기서 뭐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아마추어를 위해서 쓴 음악이라는 건데 그러면 아마추어를 위해 쓴 음악은 예술적으로 가벼운 음악인가?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0: 네.
1: 많은 사례를 통해서.
0: 그럼요.
1: 물론 실제로 이제 오늘 감상할 현악 사중주 3번 또 4번 이 주제가 발전되는 방식은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게 반드시 좋은 것이냐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0: 네.
1: 폴크만이 이 시기에 의도한 게 이제 발전의 어떤 밀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명료.

0: 사람 안에서의 다양성 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제의 복잡성이 아니라 주제가 제시된 방식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한 주제지만 어떤 조성에서 어떤 순서로 또 어떤 음색으로 표현되는가 이제 그 작곡가의 상상력이 투입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요약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주자의 수준에 맞추되 작곡가 자신의 수준을 낮추진 않았다.
1: 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 같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제 대가들이 정확히 하는 일이 네. 그런 거죠. 네. 정말 단순한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 사실 이제 정말 복잡한 재료를 갖고 뭘 하는 건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대가들은 뭐 아주 그렇죠. 아주 단순한 것 같고
1: 네.
0: 상상할 수 없는 네. 것들을 만들어내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폴크만이 추구한 접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이런 곡을 당시 연주자가 쳤다면은 정말 음악적 소양을 발전시키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쉽게 칠 수 있는데 쉽게 연주할
0: 맞아요.
1: 수 있지만
0: 네.
1: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이 찾아오는 네. 그런 순간을 느끼지 않았을까.
0: 네. 네.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이거 1악장과 이제 2악장 먼저 들어볼 거거든요.
1: 네.
0: 1악장 들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악장이 그 굉장히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고 심지어 민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소나타 형식으로 풀어가는데 뭐 주제 자체가 단순한 만큼 이 폴크만의 역량이 더 잘 드러나는 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이 악장은 이사중주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1: 네.
0: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숨이 멎는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거 딱 첫 소절 딱 들었을 때
1: 네.
0: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서.
1: 네.
0: 그래서 이 노래하는 듯한 주선율이 뭐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게 거의 연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약간 분노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1: 알겠습니다. 음악 감상해 볼게요. 로베르트 폴크만의 현악 4중주 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로베르트 폴크만의 현악 4중주 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콘모토,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아마추어를 위해 이 3번을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음악이 풍성했어요.
1: 네. 훌륭하죠.
0: 네. 네. 네. 그리고 연주한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도 네. 너무 멋졌고
1: 맞아요.
0: 그런데 그 2악장이 참 진짜 심플한 악장인데 네. 네. 그래서 연주자의 음악성을 더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교양 과목을 한 과목 하는데 그 교양 과목 네. 이름이 질병과 장애 고통의 음악학이거든요.
0: 오.
1: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0: 네.
1: 그 이제 학기 말쯤 되면 제가 내는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는데
0: 네.
1: 그 제가 내는 과제가 그 자신의 장례식에서 연주됐으면 좋겠는 음악을 골라와라.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짤막하게 글을 써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되니까 그 나는 이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제가 그때 고르는 곡이 그 이제 이 오늘 감상한 이 3번 2악장. 그래서
0: 그러시군요.
1: 이거 들어보시면 이거 이 음악 이 악장은 한편으로는 그 결혼식장에서 연주해도 될 것 같고
0: 네,
1: 또 다른
0: 네.
1: 한편으로는 장례식장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0: 네,
1: 여러 가지
0: 네.
1: 생각이 드는 음악이잖아요.
0: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악장과 4악장으로 넘어가야죠.
1: 네, 3악장은 그 좀 이상한 악장이에요.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 스케르초도 아니고 미뉴엣도 아닌 그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이렇게 돼 있는데
0: 네.
1: 뭐 사실상 스케르초와 미뉴엣 중간 어딘가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폴크만 작품 가운데 유일한 2박 계열의 스케르초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악장이고요.
0: 네.
1: 이 작품 안에서 한정해서 이야기해도 1악장, 2악장이 모두 이제 3박자예요. 4분의 3박자였고
0: 네.
1: 그래서 악장 간 대비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박자를 바꾸는 것은 대비 때문인 거예요? 작곡가들이?
1: 뭐 많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주로 스케르초나 미뉴에트는 3박 계열로 많이 쓰죠.
0: 네, 네.
1: 미뉴에트는 거의 그렇고
0: 그렇죠. 네.
1: 스케르초도 3박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곡은 그래서 스케르초라고 사실 스케르초를 썼지만 스케르초라고 이름 붙이지 못한
0: 아하.
1: 그런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0: 네. 재밌네요.
1: 그리고 4악장은 서정적이고 우아한 피날레 악장입니다. 그 4악장은 8분의 6박자예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엄밀히 따지면 3악장과 같은 2박 계열이지만 그 또 엄밀히 따지면 이게 겹박자인 그 8분의 6박자가 겹박자이기 때문에
0: 네.
1: 이 4분의 4박자인 3악장과는 또 다르죠. 어쨌거나 그 3악장, 4박장, 4악장 대비 뭐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요. 4악장 화려한 기교가 두드러지는 악장은 아니지만 또 그 흥미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게 그 쥐장조로 그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쥐장조 작품인 건데 근데
0: 네.
1: 그 뜬금없이 E플랫에서 시작한다든지 뭐 좀 그 굉장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0: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해 주셨었잖아요.
1: 네. 네, 네, 네. 폴크만이 종종 네. 하는 일이죠.
0: 조성의 파격적 이동이다.
1: 네, 네.
0: 폭력적이다. 이런 말도 네. 쓰셨었는데.
1: 네. 그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정도로 파격적이진 않고
0: 네.
1: 그냥 시작에 잠깐.

0: 그 어쨌거나 이런 뭐 이렇게 구조적인 면을 뭐 면밀하게 듣지 않더라도 이 폴크만의 따뜻한 선율적 감각 아주 잘 드러나는 악장이니까요. 네.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계속해서 로베르트 폴크만의 현악 4중주 3번 이어갈게요. 이번엔 3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레토 소스테누토.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로베르트 폴크만의 현악 4중주 3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레토 소스테누토 함께 하셨습니다.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음악실 토요일 코너 K승의 음악 허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음악가 로베르트 폴크만의 현악 4중주 감상해 보고 있고요. 음악학자 K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보았던 현악 4중주 2번은 청자를 압도하는, 장악하는 듯한 음악이었다면 오늘 이 3번은 진짜 훨씬 더 편안하네요.
1: 그렇죠.
0: 네, 좀 더 아늑한 공간에서 나란히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참 다양한 곡들을, 다양한 정서를 소유화할 수 있었던 음악가였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다음 곡 들어보시면 뭐 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861년 작품 현악 4중주 6번 E플랫 장조예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크만의 마지막 현악 4중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5번하고 6번이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파격적인 작품이다. 이런 설명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 네.
1: 이 6번은 다시 이제 4악장 구조로 돌아오지만 지난주 잠깐 이제 소개해드렸던 5번의 엄격함과는 다른 방식으로 깊이를 추구하는 작품이에요.
0: 네.
1: 오늘 감상할 음악은 2악장 라르게토고요. 이 폴크만의 현악 4중주 6곡의 느린 악장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악장입니다.
0: 아까 앞서 3번 2악장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건 아니셨나요?
1: 이제 다른 의미로 그 가장 좋아하는 악장인데 앞서 감상한 3번 2악장은 아주 그 평온하고 뭔가 서정미 있고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감상할 이제 2악장 느린 악장은 그것과 굉장히 대비되는 느린 악장입니다.
0: 네.
1: 그래서 3번 2악장이 노래하는 듯한 아름다움이라면 이 6번 2악장은 좀 조성적 자유로움이 돋보이는 아주 내면적이고 복잡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 무엇보다 또 이게 단조 느린 악장이라서 또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고요.
0: 그렇겠네요.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로베르트 폴크만의 현악 4중주 6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폴크만의 현악 4중주 6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무언가 먹먹함, 그리움이 네. 네. 전달되는 네. 악장이었네요.
1: 맞습니다. 폴크만은 정말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작곡가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정말 매력은 매력이라면 겉은 보수적이지만 속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0: 네.
1: 뭐 알면 멋있네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작곡가라서 또 이렇게 각자 좀 찾아서 또 들어보시면 이 매력 더 많이 확인하실 수 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기억해 두어야 할 이름이네요. 다음 주에는 또 누구를 만나나요?
1: 뭐 고민 중인데 네. 그 지금 보니까 현악사중주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 한 번만 더 할까? 뭐 이런 생각도
0: 좋죠,
1: 하고 뭐
0: 좋죠.
1: 그러고 있습니다.
0: 네, 네. 왜냐면 아직 안 들어봤은 번호가
1: 못 들어본,
0: 있잖아요.
1: 네, 작품 있으니까요.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눌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계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계이승의 음악 허물기 토요일 코너 전해드렸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오래 남는 그 말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누군가의 칭찬일 때도 있지만 모욕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듣자마자 마음에 비수가 돼서 오랫동안 곱씹을 수밖에 없었던 말들이요. 우리는 왜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걸까요? 신경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욕적인 말은 20년간 기억하고 칭찬은 단 몇 주 만에 잊어버리도록 말이죠. 그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협은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뇌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더 깊이 새겨지고 칭찬은 기분은 좋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기억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금세 잊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어디에라도 적어두는 게 좋다고 하죠.

누가 그 칭찬을 했고 나의 어떤 부분을 좋게 봤는지, 타인이 보는 나의 재능은 무엇이고 좋은 점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이요. 그 기록은 언젠가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날에 우리를 일으키는 긍정의 기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프란시스 로페스의 사랑은 한다발의 제비꽃, 라무라똥 부케 드 비올라트였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로 생생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아, 모욕은 그렇게 오래 기억되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20년을 기억하고 칭찬은 단 몇 주 만에 잊게 되는 구조로 우리 뇌가 설계돼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시죠?

정말 상처가 됐던 말이나 행동 이런 건 20년 이상으로 오래가는 기억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걸 테고요. 여러분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칭찬이 있으신가요? 저는 글쎄요. 들었을 땐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막 오래도록 마음에 새겨서 듣고 그렇지 않게 뇌가 설계돼 있다고 하니까 제 기억력의 문제는 아닌 건가요? 그래도 왜 평소 내가 좋아하고 막 닮고 싶어 했던 사람 이 해준 칭찬 같은 건 또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칭찬 있으신가요? 모욕보다는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싶은 토요일입니다. 생생 클래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또 시간 되실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신청곡 받으면 바로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원하시는 때 있으시면 저희가 꼭 기억해뒀다가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토마스 몰리의 Now is the month of May 입니다.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발디의 두대 플룻, 두대 오버 바이올린, 첼로, 합시코드, 현과 컨티누어를 위한 협주곡 F장조, 리옹 57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까지 들었습니다. 안드리안 찬들러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시대악기 연주단체죠. 라 세레니시마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토마스 몰리의 Now is the month of May이었고요. 킹스 싱어즈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변성덕님께서 마리아나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원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모차르트의 그 누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작곡을 했다는 기록과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늘날까지 그녀의 이름으로 온전히 전해져 내려오는 악보는 아쉽게도 없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가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누나 난네르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 쓴 곡들은 주로 두 사람이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곡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D장조 QL 38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루카스 아르투르 유센 형제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D장조 K38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루카스와 아르투르 뉴센 형제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요. 아, 이 나란히 금발의 이 형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제가 왜 뿌듯한지 뭔가 훈훈해지는,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연주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버입니다. 강동석의 바이올린과 파스칼 드바용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샤미나드의 플루트 콘체르티노 작품 107번이었습니다. 마갈리 모스니에의 플루트과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보였습니다. 강동석의 바이올린과 파스칼 드바용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코너 클래식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주간 생클. 어느 한 분야의 거장이 세상을 떠나면 한 시대가 저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클래식계의 거장들의 잇따른 부고가 전해졌는데요. 이별할 일이 참 많았던 며칠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고 이제는 떠난 네 명의 음악가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4월 23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한 마에스트로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마이클 틸슨 토마스인데요. 미국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마이클 틸슨 토마스는 19살에 지휘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요. 25이었던 1969년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공연에 윌리엄 스타인버그를 대신해 무대에 오르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과도 깊이 있게 교류했던 그는 번스타인 이후 미국을 대표하는 간판 지휘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죠. 특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를 25년 동안 이끌면서 샌프란시스코의 문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2021년 희귀 뇌종양 진단을 받으면서 공식석상에서 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휘자이자 작곡가로서 클래식의 외연을 넓히는 데 힘써온 마이클 틸슨 토마스. 그는 지난해 2월 끝을 예감한 듯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코다에 비유했는데요. 곡 전체를 마무리 짓는 코다의 길이가 다양한 것처럼 본인 인생의 코다는 풍성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클래식 팬들에게 띄우는 거장의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한편 프랑스 태생의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 장 베르나르 보미에도 같은 날인 23일 81세의 나이로 오랜 암 투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파리에서 10살의 나이로 데뷔한 보미에는 1962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최연속 결선 진출자가 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그는 약 20년 동안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카라얀과 블레즈, 바렌보임 등 거장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고요. 1980년대에는 지휘봉을 잡고 뚤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와 파리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니아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왔습니다. 단정하지만 살아있는 연주를 들려줬던 거장의 별세 소식에 음악계는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올리니스트 귄터 피흘러도 24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피흘러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1970년 알반베르크 사중주단을 창단했다는 거죠. 빈 음대의 교수진으로 결성된 이 앙상블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를 비롯해서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등 수많은 사중주 작품을 연주하며 국제대회에서 무려 30개 넘는 상을 수상했는데요. 피흘러는 2008년 7월 이 알반베르크 사중주단이 해체된 뒤에도 수많은 유명 앙상블을 지도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깊은 영감을 전해줬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귄터 피흘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던 피아니스트 루스 슬렌체스카가 지난 22일에 눈을 감았습니다. 폴란드계 미국 여성인 슬렌체스카는 라흐마니노프뿐만 아니라 아르투르 슈나벨, 알프레드 코르토 등 당대 최고 음악가들을 사사했고요. 90대 후반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데카 클래식과 손을 잡고 회고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101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의 한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루스 슬렌체스카까지 네 명의 음악가 모두 영원한 안식 속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마이클 틸슨 토머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재즈 밴드 그리고 조지 거쉬인의 피아노 롤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별세한 마이클 티슨 토머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재즈 밴드 그리고 조시 거슈인의 피아노롤 연주로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전해드렸습니다. 거슈인의 가족과도 친분이 깊었던 마이클 티슨 토머스는 거슈인 해석의 권위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거슈인 본인의 피아노롤 연주에 맞춰서 이 같이 녹음한 이 음원은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동시에 이 연주 자체도 참 좋아서 많이들 즐겨 들으실 것 같은데요. 클라비어 롤은 음악 정보가 저장된 구멍이 뚫린 종이 롤을 말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사실 몰랐었는데 조지 거슈인은 생전에 자신의 곡을 피아노 롤로 남겼었거든요. 마이클 티슨 토머스는 그러니까 거슈인이 직접 연주한 이 종이 기록 피아노 롤을 자동 피아노로 재생시킨 다음에 그 연주에 맞춰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음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협주를 가능하게 해준 셈이죠. 그래서 기념비적인 음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들을 곡은 역시 귄터 피흘러가 창단했던 알반 베르크 4중주단의 연주로 슈베르크의 현악 4중주 14번 D단조 죽음과 소녀 가운데 4악장 프레스토를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사 중주 14번 D단조 죽음과 소녀 가운데 4악장 프레스토였습니다. 알반베르크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주간 생클 이번 주 세상을 떠난 우리 음악가들의 음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인 만큼 평일에 다 못 전해드렸던 신청곡들을 많이 많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8769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베토벤의 로망스 2번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브라스 연주로 들어봤는데요. 브라시시모 비엔나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1040번 쓰시는 분이 저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곡 오빠 생각 신청합니다 하셔서 최순애 씨 박태준 곡의 오빠 생각 함께 했습니다. 김다영의 노래였는데요. 오빠 생각의 가사가 된 이 시, 최순애 선생이 겨우 12살이었던 1925년 잡지 어린이에 투고해서 입선한 작품입니다. 당시 서울로 공부하러 간 뒤에

예, 소식이 없던 친오빠 독립운동가 최영주 선생인데요.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비단 구두를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라는 가사 때문에 예전에는 유학 간 오빠를 기다리는 노래로 여겨졌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돌아오지 않는 독립운동가를 기다리는 민족의 슬픔을 상징하는 곡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또 활기를 더하는 토요일입니다. 생각나는 음악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333번 쓰시는 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계시다고요. 힘을 내고 싶어서 위풍당당 신청합니다 하셔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준비했습니다.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3333번 쓰시던 분이 청해 주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1번 들었고요.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11번 디장조 호보켄 18의 11 가운데 2악장 운 포코 아다지오를 예프게니 케슨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비로티오즈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훗메르 바순 협주곡 F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발레리 포포프의 바순과 발레리 폴리안스키가 지휘하는 러시안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11번 D장조 호보켄 18의 11번 가운데 2악장 운 포코 아다지오였습니다. 예프게니 케슨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비르투오즈의 연주였습니다. 주인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시청자 감사 음악제 다녀오셨다고요? 좋으셨어요? 거기에서 들었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가운데서 2, 3악장을 들었다고 하셔서 그래서 안 들으신 4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악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아다지오 라멘토소 예프게니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주인님께서 정해주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비창 가운데서 4악장 들었습니다. 피날레 아다지오 라멘토소 예프게니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닝그라드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오늘 끝곡도 신청곡인데요. 6964번 쓰시는 분이 요즘 점심 후에 초록이 너무 예뻐서 생클과 함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배도 부르고 초록초록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고 귀에는 생클이고 이게 천국이죠. 이 초록초록에 이동규님의 음악을 덧입히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청해 주셔서 카운터테너 이동규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연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연주명음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집으로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감상 시리즈 오늘 여섯 번째 순서인데요. 순서대로 해서 교향곡 6번 C장조 도시번호 589 리틀 C장조로 불리는 작품이죠. 토마스 나우스고르의 지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5중주 F장조 작품번호 88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 월터 트램플러의 비올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피아니스트이자 내각 수반까지 지냈던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또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그나치안 파드레프스키의 창작 주제에 의한 환상적 폴로네이즈 작품 번호 19 조나선 플로라이트의 피아노 루카츠 모로비치가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그나치안 파다레프스키의 창작 주제에 의한 환상적 폴로네이즈 작품 번호 19, 조나선 플로우라이트의 피아노, 루카츠 모로비치가 주연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언 유명만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입니다. 현악 4중주까지는 듣는 분들이 많지만 현악 5중주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명작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5중주의 부장조 작품 번호 88,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 그리고 월터 트램플러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우중주의 부장주 작품 번호 88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 월터 트램플러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에니크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춤곡 4번 G장조를 헨리 우드의 편곡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니콜라스 브레이트웨이츠가 주연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헤니크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춤곡 4번 주의장조, 헨리 우드의 편곡 버전, 니콜라스 브레이트웨이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 감상.

음악학교 도서관 등을 경영하는 이 단체에서 주선을 했기 때문에 연주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 협회는 9번을 연주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어렵다는 이유에서 6번을 하게 됐다는 사실도 전해집니다. 슈베르트가 고전적 순환 형식의 3악장에다 스케르초라고 붙인 것은 이 곡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 슈베르트는 맨웨트를 쓰고 있었지만 사실상 맨웨트 이상으로 큰 형식이 돼버렸습니다. 교향곡 작곡가 슈베르트가 어떻게 해서 선배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상정하기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죠. 이 곡이 단순한 습작인 것 같은 오해가 있지만 형태는 습작이겠지만 정신적 내용만큼은 극히 슈베르트다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놓칠 수 없는 리틀 C, 이 9번이 그레이트이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이제 작은 C장조다, 이렇게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6번 C장조 도이치번호 589 리틀 C 메이저, 토마스 다우스고르가 지휘하는 스웨디시 체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6번 C장조, 도이치번호 589, 리틀 C메이저, 토마스 다우스고르가 지휘하는 스웨디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1 준비했습니다. 루카스 몬드라체크의 피아노, 토마슈 브라워가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1, 루카스 본드라체에게 피아노, 토마스 브라우너가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의 주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언제부터 창 앞에 새가 와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심산 숨내를 풍기며 5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산에 꽃이 바람에 지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꽃잎 진 빈 가지에 사랑이 지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오늘 날고 있는 제비가 작년의 그놈일까. 황금찬 시인의 5월의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5월은 4월보다 정다운 달. 병풍에 그려있던 난초가 꽃 피는 달. 미루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달 5월이다. 시는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미루나무 잎처럼 저항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싶다고. 금년 5월에는 그런 사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비는 해마다 돌아오지만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르고 있었다는 그 무심함부터 허락하면 안 되겠죠? 이번 5월만큼은 알고도 사랑하는 날들이었으면 합니다.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1840년 일명 가곡의 해에 쓰여진 작품이죠. 하인의 시집 노래책 중에 16편을 골라 곡을 붙인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작품 번호 48 중에서 두 곡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 네 번째 곡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이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에 마음을 노래한 곡들입니다. 아름다운 5월 모든 꽃봉오리들이 피어날 때 내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싹텄습니다. 이 첫 번째 곡 가사예요. 오늘 오프닝하고 정말 딱 안성맞춤인 노래였죠. 네 번째 곡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이 그대의 눈동자를 바라보노라면 번뇌도 고통도 다 사라진다고 사랑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토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이었어요. 아름다운 달 5월의 첫 주말입니다. 아, 4일 휴가 내고 5일까지 또 알찬 연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각가지 꽃들과 연초록색 이파리들처럼 이쁜 사랑 가득한 휴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있는 사랑 노래하면 또 이 프랑스 가곡 멜로디를 빼놓을 수 없죠. 클로드 드뷔시의 라 호망스 다리엘, 아리엘의 로망스 들어보시죠. 폴 부후제 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등장하는 요정 아리엘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사비누 드비에일, 알렉산드르 다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들의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레이날드 완이 14살에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시메벡 아베 데젤르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빅토르 위고의 시에 영감을 받아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내 노래는 부드럽게 살포시 그때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날아갈 거예요. 마치 새와 같은 날개를 내 노래가 갖고 있다면 말이죠. 바리톤 브리노 라블랑드, 마르크 듀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가곡 클로드 드뷔시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리엘의 로망스. 소프라노 사비네 드비에일이 불렀고요. 알렉산드르 다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캐츠 중에서 늙은 고양이 그리자벨라의 명 넘버죠. 메모리 들어보시죠. 햇살이여 난 일출을 기다려야만 해. 새로운 삶을 생각해야만 해. 그리고 좌절하면 안 돼. 새벽이 밝아오면 이 밤도 역시 추억이 될 거야.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야. 이젠 늙고 병들었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가사의 노래죠. 수잔 보일의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Aspects of Love, 사랑의 이모저모 중에서 Sing is Believing 이었어요.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부르는 듀엣 넘버였습니다. 마이클 볼과 앤 크럼을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 뮤지컬 캐치 중에서 메모리, 늙은 고양이 그리자벨라의 노래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른 수잔 보일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지금의 삶은 비루하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어떤 그 그녀의 삶과 이 노래가 참 많이 닮은 듯하네요. 수잔 보일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르웨이 출신 작곡가입니다. 올라 야일로의 The Rose였어요. 주로 합창곡을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합창곡, 로얄 할로웨이 합창단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오셀로 중에서 오셀로의 부인 데스데모나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피에나 디 그라치아. 아베 마리아, 자비로 가득한 분이여. 자신의 슬픈 운명을 예감하고선 잠자리에 들면서 부르는 기도의 노래죠. 결국 그녀는 남편 오셀로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소프라노 박혜성의 음성, 요헨 리더가 지휘하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번달에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왕자 돈 카를로와 친구이자 동지 로드리고의 하모니였습니다. 사랑의

벤자민 고다르의 오페라 조슬랭 중에서 조슬랭이 부르는 백쇠즈 자장가였습니다. 내게 펴고 내려오는 어둠 무서워 마라 아가야. 어둠이 내리덮인 뒤에 아침에 둥실 떠올라서 맑은 네 얼굴 밝게 비추려니 이 세상의 맑은 빛, 그 빛 속에 축복이 있으리. 테너 표트르 베차와가 불렀고요. 더 필하모닉스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스티븐 포스터의 가곡입니다.

한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1948년 발표된 오 수제너의 성공 이후 포스터는 점차 보다 서정적이고 감정적인 방향의 노래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는 출판사에 가사의 표현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당시 유행하던 민스트럴곡의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당시로서는 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포스터는 당시 유행하던 민스트럴 공연용 곡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부르는 노래, 감정을 담은 음악, 또 품격 있는 가사와 멜로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 오래 불리는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로 소개할 수 있는 곡, 부드럽고 서정적인 19세기 살롱 가곡 스타일로 작곡된 행복한 휴식 속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모든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 행복한 휴식에 머무르세요. 당신 주위로 멜로디가 흐르고 그 멜로디는 바람의 날개에 실려옵니다. 별빛 아래에서 당신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당신의 영혼이 잠든 동안에도 내 마음에서는 음악이 계속 흐를 테니까요. 밤바람은 산과 골짜기를 스치며 한숨 쉬듯 감미롭게 불어오고 안개는 그늘진 계곡 아래로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이슬 맺힌 들판 위로 고요한 별빛이 반짝이는 동안 나는 꿈꾸는 그 마음 곁에 가볍게 한 자락을 불어넣겠습니다. 낮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꿈꾸는 그 순간 난 나의 영혼을 그 멜로디 속에 실어 보내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꿈속에서 편히 쉬는 동안 자연과 음악이 그 잠든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는 노래, 로버트 화이트 시의 포스터가 곡을 붙인 미국 가곡 행복한 휴식 속에서, 린저 인 블리스풀 리포즈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행복한 휴식 속에서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포스터의 곡입니다. Beautiful Child of Song. 메저소프라노 얀 데가이타니의 길버트 칼리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단양역 지나 단성역 내평 대합실에는 온실에 들어선 것처럼 국화 화분이 많습니다. 열차 시간표 빈칸에는 저교만 도착합니다. 이병률 시인의 풍경의 뼈라는 시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단성역은 이제 폐역이 됐습니다. 폐역이 되기 전 그 대합실 풍경이 그려져 있네요. 어느 겨울날 그곳은 온실처럼 국화 화분이 많았고 열차 시간표에는 빈칸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뜸하고 꽃향기가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기차역의 기능을 잃었지만 그곳의 한 시절이 시 한 편 속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 어떤 공간의 한 장면도 어딘가에는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곳, 그 시간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은 날이네요. 허윤정 작곡 복선 3 신승태의 타악과 검은고 앙상블 마리의 연주로 오늘 첫 곡 함께하겠습니다.

허윤정 작곡 복선 3 신승태의 타악과 검은 광상울 마리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병률 시인의 풍경의 뼈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중앙선 기차역 단선역의 오래전 풍경 한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시나 소설 또는 영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장소의 옛날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곳에서 보낸 우리 한 시절이 왈칵 그리워지곤 하죠. 봄날은 그런 그리움이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차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중앙선은 청량리역에서부터 경주역까지 이어지는 철도입니다. 중부 내륙 지방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이죠. 열차가 처음 부설된 것은 일제강점기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만주 지역의 지하자원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면 경기도 양평, 강원도 원주를 지나 충북 제천, 단양, 그리고 경북 영주, 안동, 영천을 거쳐서 경주까지 가게 되죠. 광복 이후 충북선, 태백선이 건설되면서 이 노선들이 중앙선과 연결됐고 영동, 영서 지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축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중앙선이 지나는 곳 중에서 몇 군데 역을 들러볼까 합니다. 먼저 제천역으로 가볼까요? 제천역을 나오는 순간 바로 이 지역의 특산물과 맛 그리고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역 바로 앞에 시장이 있기 때문이죠. 1997년까지는 이곳에서 5일장이 열렸지만 대형 할인점에 밀려 잠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5일장이 부활돼서 매 3일과 8일에 장이 섭니다. 지금은 역전 재래시장과 5일장이 통합됐고 한마음 역전시장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곳에 5일장이 서는 날이면 가까운 원주, 영월, 충주, 단양에서도 장꾼들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또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온 어르신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천은 약초가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오일장에도 황귀, 당귀 같은 약초류를 만날 수 있죠. 역전에서 장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충북에 속하는 곳이지만 가까운 강원도의 특산물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 역전시장에서 제천 여행을 더 활기차게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기차역 중에서 역 부근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단양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을 나오면 바로 앞에 탁 트인 남한강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단양을 지나는 남한강을 단양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강을 보는 순간 단양이라는 고장의 풍경을 제대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단양역은 1942년에 춘북 단양역이란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옛날 역은 수몰되고 지금의 자리로 역이 옮겨졌고 지금의 건물은 2016년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단양역은 읍내와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더 멋진 자연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단양강 잔돗길이 있죠. 단양강 잔도는 강을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는 길인데요.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잔돗길 길이는 1.2km 정도 되는데요. 발 아래로 보이는 절벽 풍경이 아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인근에는 또 이끼 터널이라는 이색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이끼 터널은 실제 터널은 아니지만 터널처럼 느껴지는 도로인데요. 길 양쪽 높은 벽에 낀 푸른 이끼, 그리고 그 위에 가지를 들이운 나무들 때문에 마치 녹색 터널 속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5월 하순 단양에서는 소백산 철쭉제가 열리죠. 소백산은 충북과 경북의 경계를 잇는 산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 양쪽에서 철쭉제가 열리죠. 경북 영주 역시 중앙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5월에는 중앙선 열차를 타고 단양에서 또 영주에서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의 늦은 봄을 흠뻑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중앙선 영천역으로 가볼까요? 영천역에는 1937년에 세워진 급수탑이 있습니다. 급수탑은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열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죠. 영천역 급수탑은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데다가 6.25 당시에 총탄 흔적까지 남아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경북 영천

천안시는 별을 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인다는 산, 보현산이 있고 이 보현산 정상에는 우리나라 천문연구의 산실,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가 있죠. 별을 실컷 보고 싶다면 이곳 영천 보현산에 와보셔도 좋겠습니다. 영천에는 또 최무선 과학관이 있습니다. 최무선 장군의 본관이 영천이기 때문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발명가이기도 한 최무선은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화약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만든 화포와 화통을 사용해서 금강하구 진포, 남해 관음포에서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그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영천에서는 해마다 최무선 장군 추모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도 영천 출신입니다. 정몽주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선 명종 때 영천에 창건된 서원이 임고서원입니다. 이곳에는 약 500살 정도 된 은행나무가 있어서 가을이면 이 나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한동안 잊고 있던 밤하늘을 보고 싶다면, 옛 과학자와 유학자의 흔적을 만나고 싶다면 기차를 타고 이곳 영천으로 와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중앙선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몇몇 고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천역, 단양역, 그리고 영천역에서 그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봄날에는 기차를 타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고장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네요.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박병호 작곡 가야금과 기타를 위한 이중주 2선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여음, 2장 공명, 3장 새로움. 정기선의 가야금과 장윤식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경상도 민요 쾌지나 칭칭, 김덕명의 노래와 이생강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기마을 이번에는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요색 황금눈에서부터 제비노정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요색 황금눈에서부터는 흥부집에서 제비가 둥지를 들고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하는 대목이고요. 제비노정기, 흥보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그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오는 대목입니다. 안속선의 가야금병창과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그때요, 흥보가 형님한테 쫓겨나 끈끈이 살아갈 적에 도승이 내려와서 집터 하나를 잡아주었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백배 살해 한년 후에 있던 움막을 뜯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차차 나아지거날 흥보가 하도 이상하야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보며 놀아보겄다.

하루는 뜻밖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나요.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고루거각 다 버리고 공벽강촌 박응보 운막을 찾아드니 어찌하니 반가우랴. 흙지 함지하야 새끼 세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새끼는 날아가고 나중 깐 새끼가 날개 공부에 힘쓰다가 거중에 뚝 떨어져

머리가 착각 부러지니 흥보가 명태 껍질을 넣고 당사실을 구하여 칭칭 동염해주며 부디 죽지 말고 멀고 먼 만리 강남을 부대 평안히 잘 가거라. 미물의 짐승일지라도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십 일 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아 딸기 공부 힘을 한번 써보는디.

항남 두견은 조종지 망대라. 백조들을 점거를 하는 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노국 들어갔던 초록제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하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날을 내가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공동타지시간이군노평양은영광정무비왕노를구경하고대웅강장님을지내

얼마

판소리 흥부가 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요새 황금눈은 버들빛이 황금같이 부드럽단 뜻입니다. 흥부집의 제비가 둥지를 들고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하는 요새 황금눈에서부터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주고 그 제비가 강남 갔다가 돌아오는 제비 노정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안숙선의 갈금 병창 그리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어요. 오늘 토요일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준비한 끝음악은 탈춤 반주음악 경기 양주 탈가락 보내드립니다. 김정석의 피리와

5월 2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론도 베네치아노의 안단테 베네치아노 전해드렸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보로스티안이라는 제목의 곡이었는데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의 2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 칠럽 센트페테리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어 노래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또 가수이기도 한 빅토르 빅토르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원래 빅토르 빅토르가 셀리아 크루스를 위해서 써준 곡이었는데 오늘은 그의 목소리로 전해드리죠. Te busco, 난 당신을 찾고 있어요 라는 노래인데요. 어쩌면 이 곡 들으시면서 1990년대 초에 발표됐던 사랑받았던 가요 한 곡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셀린 디옹의 목소리였어요. 캐나다 퀘벡 출신의 가수라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

프랑스어로도 노래를 많이 하죠. 셀린 디옹의 프랑스어 노래 가운데 L'amour existe encore.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했어요. 이 곡은 리샤르 코치한테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작곡가죠. 그리고 역시 노트르담 드 파리의 텍스트를 쓴 릭 플라몽동. 릭 플라몽동은 캐나다 퀘벡 출신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작곡 작사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멕시코의 가수 크리스티안,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죠. 디스포이스 데 티케를 자주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그의 노래 가운데 유케리아, 나는 원했어요, 나는 바랐어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 원래 깐소네였어요. 1990년에 발표됐던 산드로 지아코베가 노래한 이오보레이, 나는 원해요 라는 깐소네가 원곡인데요. 제목이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케리아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데부스코, 난 당신을 찾고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빅토르 빅토르가 곡을 쓰고 노래한 곡이었는데요. 저는 이 곡 들으면 꼭 김성호의 회상이라는 우리 가요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기타 듀오 어쿠스틱 알케미의 연주 가운데 Silent Partner 전해드리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팅의 프라자일, 이 곡을 제시 쿡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제시 쿡의 3집 음반 버티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캐나다의 재즈 보컬리스트죠. 홀리 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는 하지메 미소구치가 작곡하고 첼로로 연주했습니다.

연주한 Offset of Love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영국의 기타 듀오 어쿠스틱 알케미가 연주한 Silent Partner 침묵의 동반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미고 친구라는 곡인데요. 부제가 가빌란 오팔로마 매 혹은 비둘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멕시코에 가서 호세 호세가 1977년에 불렀던 곡인데요. 그보다도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버전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글레시아스가 여러 언어로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레이몽 르페브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네사 메이의 전자바이올린 연주였는데요. I'm a Dune for Luck o' Johnny. 괄호 안에 부제가 A Little Scottish Fantasy 였습니다. 이 곡은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가운데 3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앞부분에는 바네사 메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그 전에는 레이몽 르페브르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노래 아미고, 가빌라 누 팔로마, 내 혹은 비둘기라는 부제, 친구라는 아미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모음곡 새 중에서 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이 모음곡 새는 17, 18세기 작곡가들의 곡들을 바탕으로 한 모음곡이죠. 그 가운데 두 번째 곡 비둘기. 이 곡은 17세기 프랑스 작곡가 자크 드 갤로의 곡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곡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 작품 번호 50을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칼 데이비스가 지휘한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는 리스피기의 모음곡 세 가운데 두 번째 곡 비둘기,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영화음악 시간에 클로드 볼링의 영화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두 트랙은 영화 볼사리노 OST에서 볼사리노의 테마 그리고 엑소티카나라는 두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테마곡은 많이 익숙한 멜로디였죠. 느낌도. 네. 이 샤크드레 감독 알랑들론과 샹폴 벨몽도 주연의 1970년 영화 볼살리노. 당대 프랑스 최고의 두 배우가 서로 적으로서의 대결이 아닌 동료로서의 우정을 그린 갱스터 무비였습니다. 1930년대 마르세유를 배경으로 두 배우의 연기 대결 못지않게 패션과 음악까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영화였어요. 이 보르살리노라는 영화 제목은 1857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고급 중절모 브랜드 이름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남자들이 중절모를 많이 쓰고 나와요. 네, 클로드 볼링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그 속편 음악을 전해드리죠. 볼사리노 2 OST에서 이번에는 네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역시 샤크드레 감독, 이번에는 알랑 들롱 혼자 주연을 맡았습니다. 처음 연적으로 만나서 주먹다짐으로 시작했지만 친구가 되고 그들의 보스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갱스터 파트너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1편 마지막에 샹폴 벨몽도가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속편에서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는 알랑 들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속편 OST에서 보르살리노 스윙 그리고 아르데코 1935, 세 번째 곡은 셀렉트 소사이어티, 그리고 네 번째는 노래입니다. 포모아 마틀로라는 곡, 뱃사람이여 날 데려가줘요. 이렇게 네 곡 들어보시죠.

영화 볼살리노 2 OST에서 네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볼살리노 스윙, 그리고 아르데코 1935, 셀렉트 소사이어티, 그리고 네 번째 들으신 노래는 포모아 마틀로, 뱃사람이여 날 데려가줘요 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미셸 바흐의 목소리였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영화음악 오늘 두 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4번, C샵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49,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4번, 세샷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49를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플로르 데 아살레아, 진달래꽃인데요. 해마다 초봄에 꼭 전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좀 타이밍을 못 맞췄네요. 네, 지금은 다 져버린 진달래꽃, 플로르 데 아살레아, 트리올로스 반초스가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라플라야 해변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안개 낀 밤의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이 곡 오늘은 프란시스 고야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랄루페, 쿠바 출신의 가수인데요. 랄루페가 부른 뿌로 테아트로, 완전한 연극, 순전히 연극이었어 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당신의 사랑은 그저 무대 위의 연극일 뿐이었다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플로르데 아살레아, 진달래꽃, 트리올로스 반초스가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코스의 전자바이올린 연주인데요. 그리스 문화가 남아있는 남부 이탈리아의 민요입니다. 칼리니프타. 칼리니프타는 그리스어로 굿나잇입니다.

세 곡의 월드 뮤직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 가수 프란시스코 페트로니오의 노래였어요. 그가 노래한 세르타네자라는 곡이었어요. 브라질 북동부에 있는 세르탕 지방의 여자라는 의미예요. 세르타네자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출신의 가수 안젤리크 키초의 노래였습니다. 뭐 월드뮤직 스타죠. 안젤리크 키초의 블랙 아이보리 소울이라는 2002년 음반에서 뭐 여러 곡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만자였습니다. 바다의 여신이라는 의미고 또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하죠. 안젤리크 키초가 직접 작사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만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칼리니프타라는 그리스어로 굿나이트라는 곡이었어요. 그리스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남부 이탈리아의 민요였어요. 그리스 출신의 니코스의 전자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뮤지컬 영화 스윙타임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곡 The Way You Look Tonight. 이 곡을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930년대 프레드 아스테어의 노래를 앙드레 가뇽이 피아노로 연주한 The Way You Look Tonight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드립니다. 크리스티안 베자위든하우트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7번, 프라이브루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하이든의 교향곡 74번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대표적인 시대악기 연주단체 프라이브루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작년 4월에 일본의 오사카에서 선보인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하이든의 교향곡 74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7번,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교향곡,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죄놈이 연주되는데요. 포르테 피아노 연주는 이 시대에 아주 돋보이는 포르테 피아노 연주자 크리스찬 베자위든 하우트가 맡았습니다. 먼저 첫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74번입니다. 이 곡은 1781년에 완성된 교향곡인데 하이든이 에스테라지 궁정 악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작곡한 곡입니다. 고전 형식 속에서도 하이든의 그 유머 감각, 섬세한 변주 기법이 잘 드러난 곡인데요. 1악장은 비바체 아사이,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메뉴에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아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트프리드 폰 데어 골츠가 이끄는 프라이브루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하이든 교향곡 74번 E플랫 장조 호복햄 번호 1-74 전악장 보내드립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74번 E플랫장조 호보켄 번호 1회 74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고트프리드 폰 데어 골츠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작년 4월 2일 일본의 오사카 이즈미 홀에서 펼쳐진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7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비엔에서 활동하던 1784년에 완성한 곡인데요. 모차르트는 이 곡의 주제 선율을 작곡하고 나서 아름답구나라는 글을 함께 적었다고 합니다. 작곡가 스스로도 감탄했을 정도로 이 협주곡은 선율이 참 아름다운데요. 이 곡은 또 모차르트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던 G장조로 작곡이 돼 있고 또 마지막 3악장은 주제와 5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악장 주제가 굉장히 귀엽고 경쾌해서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파파게노의 노래 선율을 떠올리게 하죠. 초연 당시에는 모차르트의 제자 바바라 플로이어가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티안 베자위덴하우트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조 쾌헬 453 들으시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레토 전악장 들으시겠는데요. 고트프리드 폰 데어 골츠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조 쾌활 453 전 3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포르테 피아노 연주의 크리스티안 베자위든 하우트 그리고 고트프리트 폰 데어골츠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번 마켓에서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한 크리스티안 베자위든 하우트는 모던 피아노와 포르테 피아노 그리고 합시코드까지 여러 건반악기 연주에 능한 흔치 않은 연주자인데요. 오는 9월에 서울시향과 함께 내한 공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4월 2일 일본의 오사카 이즈미홀에서 펼쳐진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마켓 후반부에는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교향곡이 연주됩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막내 아들이죠. 바로크에서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작곡가인데요. 우아하고 명료한 그런 음악 스타일로 명성을 얻었고 모차르트에게 특히 큰 영향을 준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교향곡 G단조 작품 번호 6의 6,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 데피오 토스토, 3악장 알레그로 디몰토 들으시겠습니다. 고트프리드 폰 데어골츠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책상 위에 쌓인 청첩장과 멀리 멕시코에 아주 흔하다는 별을 닮은 꽃 칼라꽃을 떠올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레오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에서 꽃의 이중창, 소프라노 주안 서덜랜드와 메조소프라노 잔네 베르비에의 음성,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는 샵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새싹이십니다. 1996번. 평소엔 집에서 콩으로 당밤 듣는데 오늘은 야구 직관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어폰으로 듣는 당밤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집에서도 간간이 이어폰으로 들어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야구 응원하는 팀은 이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자가용, 아 자가용이란 말 잘 안 쓰죠 요즘에. 옛날 사람 같습니다. 뭐 차 내 등등 편안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809번, 모처럼 오프닝부터 들었고요. 좋구나. 점심때 배달 실수를 해서 너무 속상했네요. 음식점 자영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첫 실수라 이제 무결점이 무너져서 아깝다 싶고, 맨날 자전거는 일할 때만 타게 되어서 일 접고 맘 먹고 아이랑 한강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면 먹으러 갈래 이랬죠. 오늘은 한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실수를 안 하시면 강박이 생깁니다. 잘하셨습니다. 투수도 방어율 0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던져도. 저도 원고 자주 틀립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실수하면서 잘하는 거겠죠. 한강라면 맛있게 드시고 잊으셨길 바라겠습니다. 0939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자야 하는데 계속 더 듣게 되네요. 쇼츠나 릴스보다 무서운 라디오 기다렸습니다. 아, 정말 이 라디오계에서는 듣고 싶은 이야기죠. 라디오가 쇼츠나 릴스를 이긴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정도라면은 중독성이 엄청난 건데, 이 중독이 좀 무서우시면 당신의 밤과 음악을 잠시 접어두시고 아침에 이재우 아나운서의 출발 FM과 함께 들으시면 중독성이 조금 희석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어진 곡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독일의 작곡가입니다. 리하르트 엘렌베르크의 숲속의 물레방아입니다. 카프리치오 살롱 앙상블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19세기 독일 작곡가입니다. 테오도르 미하일리스의 숲속의 대장간, 해리 반 후프가 주의하는 암스테르담 실내악단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리하르트 아일렌베르크의 숲속의 물레방아, 디 뮬레 임 슈베르츠발트, 카프리치오 살롱 앙상블이었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0981번 사용하시는 분, 야간 근무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조용히 명상하고 있네요. 이상엽님의 따스한 목소리가 더욱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토요일 밤에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베토벤의 교향곡 5번 3악장에서 4악장까지 듣고 싶은데 미리 고맙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밤 근무를 하시면 아마 혼자 있는 시간이실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잘 어울리는 음악일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운명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1974년 레코딩으로 준비했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운명 중에서 3악장과 4악장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74년도 레코딩이었습니다. 박윤경 씨, 오늘 30년 만에 마로니의 소극장 공연 보고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랑 단체로 한 여성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보고 왔는데 가기 전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댄스 배틀도 보고 연두연두한 아름다운 나무들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당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하네요. 듣고 싶은 곡이 있어 신청합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주말에 들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연두연두한 요즘입니다.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음악 신청해 주셨습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추 도이치번호 940 라두루프와 모레이 페라이아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포노 940, 라두루프와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듀오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멕시코 미술계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의 두 개의 그림, 꽃 파는 여자와 꽃 나르는 남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림 궁금하시죠? 선곡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벽화운동을 이끈 멕시코의 국민화가입니다. 멕시코의 대통령궁에도 멕시코의 상징으로 그의 벽화가 설치되어 있죠. 하지만 그는 화가안의 명성이 워낙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명성이 크게 약화되고 악화됐습니다. 그 아내가 바로 프리다 칼로입니다. 디에고 리베라, 그가 바로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의 여성 편력은 프리다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끝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죠. 그러니 프리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비난도 커진 겁니다. 그러나 단지 작품이나 이력으로만 보면 디에고 리베라는 여전히 미술사의 아주 중요한 화가입니다. 그가 멕시코 혁명을 바탕으로 그린 멕시코 민중과 노동자들의 모습은 더없이 생생한 멕시코의 역사와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런 그의 그림에는 뜻밖의 꽃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정물 하나 아름다운 풍경화는 아닙니다. 그의 꽃 그림들은 오히려 거친 노동의 힘겨움이나 고단함을 드러내주는 노동화가 대부분입니다. 꽃 파는 여자와 꽃 나르는 남자, 이 두 그림이 대표적입니다.

꽃그림 속의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나 앉아 있습니다. 등에는 모두 몸집만큼 거대한 바구니를 메고 있습니다. 바구니에는 꽃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남자의 바구니엔 연보랏빛의 작은 꽃들이, 여자의 바구니엔 훨씬 크고 많은 흰 칼라꽃들이 담겼습니다. 그 바구니를 맨 상태로 두 사람 모두 지게꾼처럼 이제 막 일어서려는 중입니다. 꽃의 무게가 뭐 얼마나 될까 싶지만 바구니가 워낙 큽니다. 특히 여자의 바구니는 몸집의 두세 배는 됩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다 누군가가 바구니를 잡아주고 받쳐주고 있습니다. 꽃도 노동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를 역설하는 꽃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땀 흘리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래서 아름답고 숭고한 꽃그림이기도 하죠. 디에고 리베라는 꽃 중에서도 칼라꽃을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칼라꽃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아주 흔한 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베라는 우리나라 화가가 무궁화를 그리듯이 멕시코의 상징으로 칼라꽃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게 멕시코로 통하고 수렴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20세기 멕시코의 국민 화가고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의 두 개의 그림, 꽃 파는 여자와 꽃 나르는 남자 함께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멕시코 민요 라 요로나, 우는 여자였습니다. 테너 롤란도 비아손 음성, 자비드 메스트르의 하프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주제곡 뷰티 앤드 비스트를 오늘은 랑랑의 피아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로시니의 전주곡 주제와 변주입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너드 호칸손의 피아노입니다.

로시니의 전주곡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너드 호칸손의 피아노였습니다. 막스 브루크의 로망스 작품 85입니다. 유리바슈메트의 비올라, 네메에르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루흐의 로망스였습니다. 유리 바슈메트의 비올라, 네메어 르비가지 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요제프 요아임 라프의 카바티나 이어드립니다. 프랑크 브루셀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6개 로망스 중에서 마지막 6번 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유진 노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곡은 요셉 요아임 라프의 카바티나 프랑크 브루셀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오늘은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미셸 달튼의 기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 것만, 미셸 달튼의 기타,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7002번 우리 고등학생 청취자신데 시험 잘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를 이틀 남긴 고등학생 청취자입니다. 매일 밤 듣고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듣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특히 이맘때가 되면 자주 들으면서 위로받는 곡인데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사실 제게 이 노래를 처음 알려주신 분이 지금 쉽지 않은 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아마 당밤은 듣지 않으시겠지만 안부 인사를 남겨보겠습니다. 언제나 제게 다정한 밤을 선물해주는 당밤을 아끼는 마음도 함께해요. 날씨 더워요. 그래도 여름 너무 미워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저한테 늘 그래 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응원과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렇게 정말 어른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묵직한 감동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 청취자의 사연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고등학생 청취자분은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사회 나가면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될 자질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클래식 FM은 아니지만 라디오 듣고 공부하면서 위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걸 우리 7002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신청하셨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자주 들으실 것 같고 이 당신의 밤과 음악이 좋은 것이 같은 곡을 다른 버전으로 추천해드린다는 것이죠. 아마 이 연주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하셨기를 바라겠고요가 맞을 것 같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박주원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남겨드리면서 토요일 밤 당신의 광고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덕호입니다. 5월 들어서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 베니 그린의 연주입니다. These are soulful days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피아니스트 베니 그린의 연주였습니다. These are soulful days,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기타 연주에는 러셀 멜론이었고요. 베이시스트 크리스찬 맥브라이드의 연주가 함께했던 트리오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트럼펫 연주자 우디 쇼가 이끄는 그의 5중주단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바비 티먼스의 곡 That Day입니다.

우디쇼 퀸텟의 연주였습니다. 바비 티먼스의 곡 Dead There였습니다. 우디쇼의 트럼펫, 그리고 스티브 터레의 트롬본, 커클라이즈의 피아노였고요. 레이 드러먼드의 베이스, 그리고 칼 앨런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이 Dead There는 또 나중에 보컬리스트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또 가사를 붙여서 더욱 유명해진 그런 곡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계속 호기심이 넘쳐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꾸며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또 재즈곡으로 널리 알려진 곡이기도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그래서 이어서 어린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재즈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 트리오가 연주한 곡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중에서 레이 브라운 트리오, 베이시스트 레이 브라운이 이끄는 그의 트리오였죠. 유명한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주제곡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음악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다 어린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재즈곡이었는데요. 먼저 들으셨던 곡은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조카 데비에게 선물했던 곡이죠. Waltz for Debbie, 빌 에반스 트리오의 연주였는데요. 빌 에반스의 피아노, 스콧 라파로의 베이스, 폴 모션의 드럼. 1961년도 빌리지 뱅가드에서요 녹음이 된 아주 전설적인 연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레이 브라운 트리오가 연주한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그 주제곡이었습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들으셨는데요. 진 해리스의 피아노,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 그리고 제프 해밀튼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재즈수첩은 매달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재즈의 명인을 한 명씩 선정해서 그분들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5월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또 새로운 재즈의 거장을 만나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또 트레디셔널 팝 보컬리스트였던 토니 베넷을 여러분들과 함께 5월 한 달 동안 그의 앨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1957년 앨범 The Beat of My Heart 골라봤는데요. 먼저 노래 두 곡 듣고서 이 앨범에 대해서 그리고 토니 베넷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니 베넷의 노래로 Lullaby of Broadway 그리고 Love for Sale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토니 베넷의 노래였습니다. Lullaby of Broadway 그리고 이어서 Love for Sale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토니 베넷의 보컬 그리고 Lullaby of Broadway에서는 조 존스의 드럼 솔로가 등장했고요. 이어졌던 Love for Sale에서는 세 명의 퍼커션 연주자가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빌리 엑시널 그리고 캔디도 사부 이렇게 세 명의 타악 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플루트 솔로에는 허비 맨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편곡과 그리고 지휘에는 피아니스트 랠프 쉐론이 맡았습니다. 토니 베넷은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활동한 미국의 대표적인 재즈 가수이자 또 트레디셔널 팝 가수입니다. 정말 많은 그 평생 동안 상을 받았고 또 아주 많은 영예를 누렸던 토니 베넷이었습니다. 96세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무대에서 활동했던 그야말로 전설의 가수인데요. 마일스 데이비스와 마찬가지로 이 토니 베넷 역시도 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의 많은 앨범을 다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즈 수첩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이 토니 베넷의 많은 음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러니까 재즈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런 앨범들을 골라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들어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처음 만나실 앨범이 1957년도 그가 오랫동안 함께 녹음했던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제작이 된 앨범 The Beat of My Heart인데요. 토니 베넷은 1926년 8월 3일 미국 뉴욕시 퀸즈에서 이탈리아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일찍이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는데요. 그래서 토니 베넷은 식당에

에서 일하면서 또 웨이터로 그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로 처음 그런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징집 이후에 다시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유명한 또 보컬리스트이자 또 배우였던 펄 베일리에게 발탁이 되었고요. 또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에게 또 낙점을 받아서 1950년 그들의 소개로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하자마자 Because of You라는 곡을 히트시키면서 인기 가수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또 프랭크 시나트라 뒤를 잇는 크루너 가수로서 평가받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957년도에 이 앨범 The Beat of My Heart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랄프 쉐로는 너무 감미로운 노래만 부르지 말고 재즈적인 색채를 좀 더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오늘 듣고 계신 The Beat of My Heart와 같은 앨범을 녹음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Lullaby of Broadway에서는 명 드러머 조 존스가 드럼 연주를 해줬고요. 또 Love for Sale에서는 밀리 엑시너, 칸디도, 사브와 같은 유명 타악기 연주자들이 반주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재즈의 리드미컬한 부분을 부각시켰던 토니 베넷의 앨범 The Beat of My Heart였습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세 곡 더 보내드립니다. 또 명 드러머 치코 해밀튼이 반주를 해준 Crazy Rhythm 그리고 타이틀곡 The Beat of My Heart 들어보시겠고요. 또 명 드러머 아트 브레이키가 반주를 해준 Just One of Those Things까지 세 곡 이어지겠습니다. 토니 베넷의 노래입니다.

토니 베넷의 노래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Crazy Rhythm 그리고 The Beat of My Heart 마지막 곡은 Just One of Those Things까지 토니 베넷의 노래였습니다. Crazy Rhythm과 My Beat of My Heart에서는 치코 해밀튼의 드럼 반주가 함께했고요. Just One of Those Things에서는 아트 브레이크의 드럼이 함께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밴드 편곡과 그리고 지휘에는 피아니스트 랄프 쉐론이 함께했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 1957년 그의 앨범 The Beat of My Heart를 들으셨는데요. 토니 베넷은 어린 시절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래도 그 어머니의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토니 베넷은 그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그 바느질로 그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갔다고 하는데요. 토니 베넷은 늘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의 노래로 성공을 해서 언젠가는 꼭 어머니가 저 바느질을 하지 않도록 꼭 해주겠다 그런 결심으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그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50년대에 들어서 토니 베넷의 그러한 그 결심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당시의 녹음이었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토니 베넷의 1950년대 음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티비 원더의 곡이죠. 태어난 그의 어린 딸을 위해서 쓴 곡입니다. Isn't She Lovely. 오늘은 트럼펫 연주자 아르투로 산도발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곡 Isn't She Lovely를 트럼펫 연주자 아르투로 산도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르투로 산도발의 트럼펫 솔로 그리고 찰스 맥닐의 테너 색소폰 솔로 댄 워너의 기타 솔로였고요. 밴드 편곡에는 찰스 맥닐이었습니다. 이 연주를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인도의 라자스탄 주에는 해발 1200m 아라발리 산맥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는 나키 호수가 있습니다. 바위투성이 고원 위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산정호수는 힌두의 신들이 손톱으로 파서 만든 호수라는 전설이 전해지죠. 순식간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신들은 왜 손톱으로 조금씩 파서 호수를 만들었을까요? 신들의 목표는 속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들은 천천히 호수를 만들어 더 많은 천사와 동물과 새들이 영혼을 정화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하네요. 속도가 목표가 아니었던 호수의 신들처럼 천천히 가면 더 많은 걸 느끼고 평온함에 이를 수도 있겠죠. 잊고 지나치는 사람 없이, 보살피지 못하고 외면하는 존재 없이 모두 함께 평온한 토요일이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론도 베네치아노의 안단테 베네치아노 전해드렸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보로스티안이라는 제목의 곡이었는데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의 2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 칠럽 센트페테리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어 노래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또 가수이기도 한 빅토르 빅토르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원래 빅토르 빅토르가 셀리아 크루스를 위해서 써준 곡이었는데 오늘은 그의 목소리로 전해드리죠. 데부스코 난 당신을 찾고 있어요 라는 노래인데요. 어쩌면 이 곡 들으시면서 1990년대 초에 발표됐던 사랑받았던 가요 한 곡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셀린 디옹의 목소리였어요. 캐나다 퀘벡 출신의 가수라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로도 노래를 많이 하죠. 셀린 디옹의 프랑스어 노래 가운데 L'amour existe encore.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했어요. 이 곡은 리샤르 코치한테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작곡가죠. 그리고 역시 노트르담 드 파리의 텍스트를 쓴 릭 플라몽동. 릭 플라몽동은 캐나다 퀘벡 출신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작곡 작사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멕시코의 가수 크리스티안,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죠. 데스포에스 데 티케를 자주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그의 노래 가운데 유케리아, 나는 원했어요, 나는 바랐어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 원래 깐소네였어요. 1990년에 발표됐던 산드로 지아코베가 노래한 이오보레이, 나는 원해요 라는 깐소네가 원곡인데요. 제목이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케리아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데부스코, 난 당신을 찾고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빅토르 빅토르가 곡을 쓰고 노래한 곡이었는데요. 저는 이 곡 들으면 꼭 김성호의 회상이라는 우리 가요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기타 듀오 어쿠스틱 알케미의 연주 가운데 Silent Partner 전해드리죠.

이 곡을 제시 쿡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제시 쿡의 3집 음반 버티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캐나다의 재즈 보컬리스트죠. 홀리 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는 하지메 미소구치가 작곡하고 첼로로 연주한 Offset of Love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영국의 기타 듀오 어쿠스틱 알케미가 연주한 Silent Partner 침묵의 동반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미고 친구라는 곡인데요. 부제가 가빌란 오팔로마 매 혹은 비둘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멕시코에 가서 호세 호세가 1977년에 불렀던 곡인데요. 그보다도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버전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글레시아스가 여러 언어로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레이몽 르페브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네사 메이의 전자바이올린 연주였는데요. I'm a Dune for Lack of Journey. 괄호 안에 부제가 A Little Scottish Fantasy 였습니다. 이 곡은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가운데 사막장을 편곡해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앞부분에는 바네사 메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그전에는 레이몽 르페브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노래 아미고, 가빌라 누 팔로마, 내 혹은 비둘기라는 부제, 친구라는 아미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모음곡 새 중에서 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이 모음곡 새는 17, 18세기 작곡가들의 곡들을 바탕으로 한 모음곡이죠. 그 가운데 두 번째 곡 비둘기. 이 곡은 17세기 프랑스 작곡가 자크 드 갤로의 곡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곡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 작품 번호 50을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칼 데이비스가 지휘한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는 리스피기의 모음곡 세 가운데 두 번째 곡 비둘기,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영화음악 시간에 클로드 볼링의 영화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두 트랙은 영화 볼사리노 OST에서 볼사리노의 테마 그리고 엑소티카나라는 두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테마곡은 많이 익숙한 멜로디였죠. 느낌도. 네. 이 샤크드레 감독 알랑들론과 샹폴 벨몽도 주연의 1970년 영화 볼살리노. 당대 프랑스 최고의 두 배우가 서로 적으로서의 대결이 아닌 동료로서의 우정을 그린 갱스터 무비였습니다. 1930년대 마르세유를 배경으로 두 배우의 연기 대결 못지않게 패션과 음악까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영화였어요. 이 보르살리노라는 영화 제목은 1857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고급 중절모 브랜드 이름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남자들이 중절모를 많이 쓰고 나와요. 네, 클로드 볼링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그 속편 음악을 전해드리죠. 볼사리노 2 OST에서 이번에는 네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역시 샤크드레 감독, 이번에는 알랑 들롱 혼자 주연을 맡았습니다. 처음 연적으로 만나서 주먹다짐으로 시작했지만 친구가 되고 그들의 보스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갱스터 파트너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1편 마지막에 샹폴 벨몽도가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속편에서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는 알랑 들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속편 OST에서 보르살리노 스윙 그리고 아르데코 1935, 세 번째 곡은 셀렉트 소사이어티, 그리고 네 번째는 노래입니다. 포모아 마틀로라는 곡, 뱃사람이여 날 데려가줘요. 이렇게 네 곡 들어보시죠.

영화 볼살리노 2 OST에서 네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볼살리노 스윙, 그리고 아르데코 1935, 셀렉트 소사이어티, 그리고 네 번째 들으신 노래는 퐁와 마틀로, 뱃사람이여 날 데려가줘요 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미셸 바흐의 목소리였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영화음악 오늘 두 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4번, C샵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49,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4번 C샵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49를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플로르 데 아살레아 진달래꽃인데요. 해마다 초봄에 꼭 전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좀 타이밍을 못 맞췄네요. 네, 지금은 다 져버린 진달래꽃, 플로르 데 아살레아, 트리올로스 반초스가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라플라야 해변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안개 낀 밤의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이 곡 오늘은 프란시스 고야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랄루페, 쿠바 출신의 가수인데요. 랄루페가 부른 뿌로테아트로, 완전한 연극, 순전히 연극이었어 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당신의 사랑은 그저 무대 위의 연극일 뿐이었다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플로르데 아살레아, 진달래꽃, 트리올로스 반초스가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코스의 전자바이올린 연주인데요. 그리스 문화가 남아있는 남부 이탈리아의 민요입니다. 칼리니프타. 칼리니프타는 그리스어로 굿나잇입니다.

세 곡의 월드 뮤직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 가수 프란시스코 페트로니오의 노래였어요. 그가 노래한 세르타네자라는 곡이었어요. 브라질 북동부에 있는 세르타 지방의 여자라는 의미예요. 세르타네자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출신의 가수 안젤리크 키초의 노래였습니다. 뭐 월드뮤직 스타죠. 안젤리크 키초의 블랙 아이보리 소울이라는 2002년 음반에서 뭐 여러 곡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만자였습니다. 바다의 여신이라는 의미고 또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하죠. 안젤리크 키초가 직접 작사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만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칼리니프타라는 그리스어로 굿나이트라는 곡이었어요. 그리스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남부 이탈리아의 민요였어요. 그리스 출신의 니코스의 전자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뮤지컬 영화 스윙타임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곡 The Way You Look Tonight. 이 곡을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930년대 프레드 아스테어의 노래를 앙드레 가뇽이 피아노로 연주한 The Way You Look Tonight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연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연주명음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집으로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감상 시리즈 오늘 여섯 번째 순서인데요. 순서대로 해서 교향곡 6번 C장조 도시번호 589 리틀 C장조로 불리는 작품이죠. 토마스 나우스고르의 지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5중주 F장조 작품번호 88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 월터 트램플러의 비올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피아니스트이자 내각 수반까지 지냈던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또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그나치안 파데레프스키의 창작 주제에 의한 환상적 폴로네이즈 작품 번호 19 조나선 플로라이트의 피아노 루카츠 모로비치가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그나치안 파다레프스키의 창작 주제에 의한 환상적 폴로네이즈 작품 번호 19, 조나선 플로우라이트의 피아노, 루카츠 모로비치가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언 유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입니다. 현악 4중주까지는 듣는 분들이 많지만 현악 5중주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명작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5중주의 부장조 작품 번호 88,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 그리고 월터 트램플러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우중주의 부장주 작품 번호 88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 월터 트램플러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오늘 6번 교향곡 전해드립니다. 이 교향곡 6번은 생전에 연주될 기회가 없었죠. 완성하고 나서 10년 뒤에 작곡자가 세상을 떠난 지 1개월 후 빌린에서 아구협회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 음악학교, 도서관 등을 경영하는 이 단체에서 주선을 했기 때문에 연주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 협회는 9번을 연주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어렵다는 이유에서 6번을 하게 됐다는 사실도 전해집니다. 슈베르트가 고전적 순환 형식의 3악장에다 스케르초라고 붙인 것은 이 곡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 슈베르트는 메누에트를 쓰고 있었지만 사실상 메누에트 이상으로 큰 형식이 돼버렸습니다. 교향곡 작곡가 슈베르트가 어떻게 해서 선배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상정하기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죠. 이 곡이 단순한 습작인 것 같은 오해가 있지만 형태는 습작이겠지만 정신적 내용만큼은 극히 슈베르트다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놓칠 수 없는 리틀 C. 이 9번이 그레이트이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이제 작은 C장조다 이렇게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6번 C장조 도이치번호 589 리틀 C메이저 토마스 다우스고르가 지휘하는 스웨디시 체인부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6번 C장조, 도츠번호 589, 리틀 C메이저, 토마스 다우스고르가 지휘하는 스웨디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1 준비했습니다. 루카스 몬드라체크의 피아노, 토마슈 브라워가 지휘하는 프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1, 루카스 본드라체에게 피아노, 토마스 브라우너가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의 주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익숙한 풀, 토끼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네잎클로버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잎클로버를 발견할 확률이 약 만분의 1이라고 해요. 산책길에 매일 100개의 토끼풀을 살펴보면 석 달에 한 번쯤 귀한 행운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30년을 꾸준히 산책하다 보면 100개가 넘는 행운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어쩌면 발 밑을 살피는 성실함이 쌓여 만들어지는 걸지 모르겠어요. 첫 곡, 최지혜가 편곡한 토끼풀, 김정림의 해금, 이준혁과 이다경의 노래,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나태주의 시에 신원영이 곡을 붙인 풀꽃, 김나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함께 하신 토끼풀, 김정림의 해금과 이준혁과 이다경의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네잎클로버처럼 특별한 순간은 결국 꾸준히 바라본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 같은데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쌓여가는 시간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닭을 기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닭을 기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중에도 품이 있고 저속하며 깨끗하고 더러운 등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서를 잘 읽어서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해 보되 남의 집 닭보다 더 살찌고 더 번식하게 하며 또 간혹 시를 지어 달게 정경을 읊어 그 일로써 그 일을 풀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독서한 사람이 양계하는 법이다. 조선시대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 동안 아들들과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요. 공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은 오죽하겠냐면서 닭은 키우는 일에 빗대 학문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편지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릇 책을 읽을 땐 널리 고찰하고 자세히 연구해서 그 근본을 터득하고 따라서

그 글의 전체를 완전히 알 수 있어야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하여야 한다. 송구 여지곡 조유회의 가야금, 김형섭의 향비파, 이승엽의 대금연주입니다.

0: 송구여지곡, 조유회의 가야금, 김형섭의 향비파,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예끌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준비했는데요. 천자 뒤풀이 대목을 오정숙의 소리와 김정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죠.
1: 방자 밖에서 듣다. 도련님, 이게 웬 야단이오? 도련님이 지금 글 난리를 꾸미시오. 글 싸게를 만났소. 글 전을 보시오. 그렇지. 이놈아 잔소리 마라. 거는 원코 형코 춘향코 내코한테 대면 좋고 어.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새코 나면 좋고. 도련님 그건 뭔 책이오? 이게 주역이다. 그 어디 주역이오 코책이제? 저기 노는 하코 소인놈 코도 그 밑에다 줄게 넣어주시오. 이놈아 니 그런 상 안에 코라 여기 범.

내 하신지 순항 부르시니까 방작 기가 막혀. 참 글귀마다 춘향이가 주렁주렁 열렸으구려. 이놈아 딴소리 마라. 사략을 읽어보자. 태고라 천왕신은 이 쑥덕으로 왕어시다. 방자 듣다가 도련님 사략도 서울 사략과 시골 사략이 달소구려.

강원 사략에는 천왕씨가 목덕으로 왕했는데 서울 사략에는 쑥덕으로 왕했소. 어, 이놈아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대고라 천왕씨가 1만 8천 세 나이 우증 많으시냐. 말년에 낙지여사 목덕은 못 자시고 물신 어느 쑥덕을 원하시기로 각도 가급 향교에 통문 났느니라. 아서라 이글도 정신없어 못 읽었다. 국직국직은 천자를 읽어보자. 어? 하늘 천 따지. 어? 방자 기가 막혀. 참 다른 집 양반들은 모두 치댄다는데 우리 토리님 양반은 점점 내리두시느라고 삼경 읽다 사서 읽다 사략 읽다가 이번에는 천자 읽으시오. 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질서의 조상이라. 천자 뒤풀이 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내 이럴 게 들어보아라. 자 시생천언이 부어런 행사시 요요창창의 하늘천 축식의생지의여 오행을 맡았으니 항생만 물었다지.

수 한동훈 학서 중성 공지 별진 가련금배와 숙창가운 안금채무자속 절대가이한 조공을 풍요한 안반지를 수급하리한 산창원을 생 삼경야의 경기의 불장 와서 처음 보았네 광할루라는 창란 벽에 가높거든 내 팔을 베우고 이만큼 물으라 오래 삼복성염 구설땀에 수서대서 더울 써 언제만 날 기약 없이 춘향혼

0: 아.
1: 백반이 장채하고 깨들면 소년풍도는 가두었소. 나무 간천 찬바람 백설강산 억.

0: 손
1: 아?
0: 이러한 좋은 태도 일생 보아도 남올경
1: 아?
0: 이 몸이 활성 혼란으로 가 전사 만사이도

0: 세월을 해세 초강 제차를 밥때 맞서 대전 통편의 법종열
1: 할수
0: 군병산 장초원방 순양관다와 두개발족관조해버릴 태구정 남으려면 법친조 짜가 뜨거구나 이대한 참이

0: 几个，跑过几个，跑过几个。
1: 판소리춘향가중에서천자뒤풀이대목오정숙의소리와김청만의북장단으로들으셨습니다다음은서용석재한세현류피리산조변우림의피리와변우진의장구반주입니다

우리 음반과 음원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선지우의 고유 이센셜을 소개합니다. 선지우는 2021년 KBS 국악 대경연 대상을 수상한 해금 연주자로 다음해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최연소로 입단하기도 했습니다. 섬세하고 깨끗한 음색으로 순도 높은 해금 연주를 선보이면서 일찍이 실력을 인정받았죠. 이번 음반 고유 이센셜은 그런 선지우의 해금 연주로 대표적인 클래식 소품들이 수록돼 있는데요.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드뷔시의 달빛 같은 곡입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쥘 마스네 작곡, 선지우 편곡, 다이스의 명상, 선지우 해금과 문제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쥘 마스네가 작곡하고 선지우가 편곡한 타이스의 명상, 선지우의 해금과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음반 고유 이센셜은 익숙한 클래식 음악 위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주자가 직접 해금의 특성에 맞게 편곡하고 프로듀싱하는 작업을 거쳐 피아노 반주와 함께 선보인 건데요. 원곡의 아우라가 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했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타이틀곡으론 방금 들어보신 쥘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과 마누엘 폰세의 작은 별이 선정됐습니다. 타이스의 명상은 원곡의 난도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섬세한 해금 연주로 고유한 선율을 표현했습니다. 또 작은 별은 해금 특유의 흘러내리고 끌어올리는 표현을 극대화하면서 원곡의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두 곡 더 보내드립니다. 마누엘 폰세의 작은 별과 바흐 작곡 쥐선상의 아리아, 선지우의 해금과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흐가 작곡하고 선지유가 편곡한 쥐선상의 아리아,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곡은 마누엘 폰세가 작곡하고 선지유가 편곡한 작은 별, 선지유의 해금과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느새 마지막 곡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도종환의 시에 류영선이 곡을 붙인 흔들리며 피는 꽃 준비했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담아 음악으로 소통하는 단체 힘내 연주와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17세기 초 프랑드르 악파 피터 코르넷의 종교곡으로 시작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와 오르간 연주가 교차하는 레지나 첼리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준비했는데요. 에릭 판 네벨이 지휘하는 크랜데가 노래하고요. 오르간 연주에는 벤판 네스펜입니다.

17세기 작곡가 피터 코르네사의 레지나 첼리, 하늘의 모호님 기뻐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에리판 네베리 지휘하는 크랜데와 오르가니스트 벤판 데스펜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장 필리 라모의 오페라 발레 사랑의 놀라운 모음곡 중에서 리고덩, 루르, 바스피의 일과이, 똥브랭, 검투사의 에어까지 전해드립니다. 마크 민코프스키가 제외하는 루브르의 음악가들이 연주합니다.

장필리 라모의 오페라 발레 사랑의 놀라운 모음곡 중에서 리고동, 루르, 바스비의 일과이, 텅브랭, 검투사에어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마크 민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의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르네상스 시대 성악곡인데요. 앙투앙 드 페뱅의 그 작은 새를 사랑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란 곡입니다. 마리 스프링필스가 이끄는 뉴베리 콘서트가 연주합니다.

앙투앙 드 페뱅의 그 작은 새를 사랑하는 건 기분 좋은 일 감상하셨습니다. 마리 스프링필스가 이끄는 뉴베리 콘서트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요, 장마리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작품 9의 유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템포 가보타,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지그 프레스토시모까지 프랑스와 페르난데스의 바이올린, 피에르 앙타의 합시코드, 필리피에를로의 비올라다 감바 연주입니다.

프랑스와 페르난데스의 바이올린 연주로 장마르르 클레르의 바이올린 소네타 D장조 작품 9의 6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함께한 합시코드에는 피에르 앙타이, 비올라 다간바에는 필립 피에를로였습니다. 바흐의 건반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에서 주제 아리아와 13번째 변주 준비했습니다. 이문찬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에서 주제 아리아와 변주 13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3클 끝고 영국의 작곡가 매튜록의 음악으로 준비했는데요. 모음곡 3번 F장조 중에서 에어 띄워드립니다. 암스테르담 로이키 스타더스트 리코더 4중 주단이 연주합니다.

메추룩의 모음곡 3번 F장조 중에서 에어 암스테르담 로이키 스타더스트 리코더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편안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4월 말부터 9월까지 스위스에서는 격주로 일요일마다 슬로우업 축제가 열립니다. 속도를 줄이면 즐거움은 배가 된다를 모토로 4, 50km 거리를 걷거나 타거나 달리는 행사예요. 축제 당일 지정된 코스에는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고 참가자들이 탄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만 지낼 수 있습니다. 대회가 아니니 속도는 의미가 없고요. 그저 골목, 호수와 숲, 들판, 국경지대를 지나며 길과 풍경을 최대한 누리면 그만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즐거움은 배가 된다.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천천히 즐거움은 더 크게 5월의 첫 일요일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폴의 무언가 작품 번호 17의 3 파스칼 로즈의 피아노 연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재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아나운서 이은정입니다. 5월 3일 일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속도는 줄이고 즐거움은 더 크게 누리면 좋을 일 뭐가 있을까요? 일요일이니까 혹시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은 천천히 즐거움은 더 크게 이거 떠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5월의 첫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 허밍 코러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주립 오페라 합창단 그리고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엘가의 아침의 노래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즈의 피아노 연주 함께 하시죠.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중 허밍 코러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주립 오페라 합창단, 그리고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엘가의 아침의 노래 들었습니다.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서곡 듣겠습니다.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의 서곡,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어서 토스티의 라 세레나타, 테너 조셉 칼레야의 노래, 스티븐 머큐리오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카를로 테나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카 조아키노 로시니의 연주입니다.

토스티의 라세레나타 들었습니다. 테너 조셉 칼레야의 노래, 스티븐 머큐리오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이어서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들었습니다.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카를로 테나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카, 조아키노 로시니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에는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작곡가 구역을 찾아볼 텐데요. 함부르크를 빛낸 작곡가들의 박물관이 모여있는 이곳, 오늘은 브람스 이야기와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잠시 후 8시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참여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크리스티안 테틀라프의 바이올린, 로빈 티치아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 번호 61 1악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로빈 티치아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했습니다. 이어서 멘델스존의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에 의한 환상곡 작품 번호 15번입니다.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맨델스존의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에 의한 환상곡 작품 번호 15번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독일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으로 향합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의 구시가지에는 일명 작곡가 구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곡가의 이름이 적힌 벽돌집을 여럿 만날 수 있는데요. 브람스, 멘델스존과 누나 파니, 하세, 텔레만,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 그리고 말러까지. 함부르크를 빛낸 음악가들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먼저 함부르크의 아들 요하네스 브람스 박물관을 찾아봅니다. 브람스는 1833년 5월 7일 연주자였던 아버지와 아버지보다 17살 연상으로 재봉사였던 어머니 사이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함부르크는 교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지만 브람스 가족은 생활이 궁핍해서 빈민 구역에 살며 근처로 자주 이사를 다녔어요. 어려서 브람스는 아버지의 악기 연주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더블 베이스, 호른 연주에 뛰어났죠. 브람스 역시 아버지로부터 여러 악기를 배웠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고 재능을 보인 악기는 피아노였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선술집에서 피아노를 치며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어요. 브람스는 60여 년의 삶을 사는 동안 생애 절반을 이곳 함부르크에서 지냈습니다. 작곡가로 성공해 빈으로 이주한 뒤에도 종종 고향을 찾았죠. 그러던 1865년 타지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 자신의 유년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호른을 연습하던 소리, 어머니가 쉴 새 없이 바느질하던 모습, 삶은 팍팍했지만 이제는 그립기만 한 추억이 당시 그가 작곡한 호른 삼중주에 담겼습니다. 이후 함부르크와 그를 묶었던 심리적 끈은 느슨해지죠. 아쉽게도 브람스 생가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폭격으로 소실됐습니다. 이후 한 독재가가 근처의 벽돌집을 사들여서 브람스 협회에 기증했고 그곳이 지금의 브람스 박물관으로 쓰입니다. 박물관엔 브람스 작필 악보와 사진, 편지가 전시돼 있고 그가 연주하던 피아노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음악이 머무는 곳,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을 둘러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브람스 유년의 기억이 담긴 곡 함께 듣습니다.

브람스의 호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0번 1악장 안단테, 포코피오 아니마토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 브리오 들었습니다. 마리 루이제 노이네커의 호른, 프랑크 페터 침머만의 바이올린, 볼프강 자발리시의 피아노 연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생상스의 옹팔의 물레, 작품 번호 31번,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파리 콘서바토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옹팔의 물레 작품 번호 31번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파리 콘서바토리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었습니다. 이어서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중 아리아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 믿을 수 없어 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여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 테너 사이미르 피르구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심포니 합창단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시죠.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중 아리아, 아 믿을 수 없어. 이어서 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여 듣고 왔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 테너 사이미르 피르구,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심포니 합창단의 노래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했습니다. 요제프 유아힘라프, 카바티나 작품 번호 85-3, 필립 퀸트의 바이올린, 릴리 마이스키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쇼팽의 야상곡, 9번 비장조 작품 번호 32-1,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 함께하겠습니다.

요제프 요아힘 라프, 카바티나 작품번호 85-3, 필립 퀸트의 바이올린, 릴리 마이스키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쇼팽의 녹턴 9번 비장조 작품번호 32-1 들었습니다.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데니 보이, 더 보컬 메이저리티의 노래입니다.

데니보이, 더 보컬 메이저리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끝곡입니다. 프레츠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듣겠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폴 코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지금까지 작가 김지현, 연출의 조정현,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행복은 존재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그들을 삶에 초대하는 과정에서 행복이 만들어진다. 특히 아이들은 이런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장이다. 레오 보만스의 저서 세상 모든 행복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관계의 전부였지만 자라면서 점점 더 사람들을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가죠. 그 관계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점점 어른이 돼갑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 아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나이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달, 5월의 첫 번째 휴일이네요. 5월 3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 작품 15 중에서 첫 번째 곡 미지의 나라들, 7번째 곡 꿈 듣겠습니다. 마리아 주앙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예요.